The root box, shake your root box. 쇼가네네. 쇼가네네. 리메이크다. 리메이크다. 스토트 라디오.